0: 내는 숨소리까지 난 안 놓치지 알겠지 매 순간 거칠어진다면 좀 더 선명하게 나를 보여줬어 이 꿈속에서까지 아른거릴 때 난 쉽게 너를 가둔 호스 그저 날 퍼스해 못 믿어워도 끔찍히 싫어도 다시 바꿔
1: Pain to win, just to win 끌어날려 win, make it to a win 믿는 가에 stand, 흔들리는 grace 치고 박는 win